0: 저 새우 취향이 고나태가 이거니 오고선데 나 카라 팀데 새우 취도 나서나가 콘타오서잖아 아미 고아가랑다테기라 이기나 타이밍이 아니다 새우 취도 나서와 새고서 세네즈나인다 이기고선데 다운디나 가모아 텐데켓 아 콘타나미 고아가랑다 네켓 아 콘다 디가 틀레다키 아이다 콘레 디라 팀에 차온데 내오고선데 다운디 에세센카이데 다운디 알라이타 데시아 존나 산카디티니 생오던데 나시세네즈메나나 세고데 칸네즈난딘데
1: That's your First Nations Kluguan Chief Herb Nguyen, Nahegwin Day.

0: 확실히 키 소문이네. 다 편하게 도시 거의 떠지는 나이 미끼가 라이다. 다 사원 데라 데나 하디 간디에 아시디 나기 디에 칸에 무스헤 탑팅 이지야디 미끼가 가런디 덴디가 간디다 나이게네르에 야 난다게 그치네 칸아리 데네 데나 하디 거치 이치오티 디에츠네 나고나케 디게게 키스토라 나고나겐디레 이케레 오키삼바니나 실라삼바가니 다 아시아 아이치리아디 나고나겐디에 난티다 켄니시데리그 사소 콘타게 예 콘티네 츠사네데 키콘타게 사소 콘타게 이즈네 캄 보티 오네 나히에 믹에가 라이다에 근데야 에크 아시 그거인데 아 키사리 난다게 이래 사소 난다게 요즘은 뭐지 오늘 나히 믹에가 라이다에
1: Ma ti ho detto che quando la suile, agita un disegno, metà che la intendi.
0: si è tutta con che ha rendi magazine sono ed è che quando e non è che se ne che ha rendi la cinque cioè tu la che tenti che rendi e metti che rendi che sono qui là che sale ca ile handio ca sia cilia brooch around here but at the sine conine je co je meliha continue guine so catile conti a nazile le hai cilia conti a tenti grandi mbici grandi nazile na conine je contigo ki conti so guine le ti da sure
1: 우리 컨디에 알렉산더 키에 포큐파인 퀼스에 알렉산더 실레 데로데르레
0: 이지라 아만카스 엔타카제 엔탄티도 나시네리에 한티고 키모티 올레 시가테 지트에 카티자츠네리네 코니에 쇼한티 디포지가 디 메타 제 미지에 포큐파인 퀼카디 미지세 라즈네 투세 라즈네 메헤나즈네 Kama kandi jeng ching legu kala tursa kawerla e ki kontaga e jinga zo me kenti e kotse sette alsi de la kandi na ne de ko di shwa ne jina je ne le
1: o kandi na tse le le singa la tse di ti ga le tse ni
0: eh de tsini ti kotse e kene so kandi go i di na de tsini ti o tse ne kam de ni ti ne Agent tout cas ça dit non mais que ça se cache c'est né et kinaza mais hena tsne lui que a jure ce si meta coûte avec que quand dit que coûte meta la chi jure ce si avec que la chi on dit ça ici
1: que l'on verra chi se si si te l'on
0: est et ti te tonne conite ji te tonne la chi Lafs kandiye. Lafci seçti. Milat engeli. Kandide evveten bileyata son kandide seçti. Lafci dentali kandiye. Evve de tone kanezine. Lafci dentali seçti. Kanezine. Kandigo gide tohadine. Milat engeli kandide ne. Gide jiye. Düye nakrası de gilandiye.
1: Kutamutu selaka business kone kendine.
0: Aha, called journal 2003. A treatment center in Nagint. A cure, Kunise. Clearly, some day, a true question day was a she Nagane Luna, King Nezu Samba, Jagitine, Kishon Dagon and Dilla Siazot. The Godson Dinner, Kanti. 那一次你离婚，那你离开，我只是跟你说的，是，这个事情，等你没，那个人对他失去感情，但跟我失去感情，亲情肯定的感情，得起到一二十个情，是这样子。

0: 하겠지만 이거 키드니 수익 고난 길에 키드치라 고난 길에 다 키드니 수익하는 스테니아게 이런 데다 세전에 산에 몰라서 아시에 되네 고난 길에 대신 아산바스 하겠지만 세전에다 시 키스타스 산바다에 고마시 난지다에 키 government 한디 funding 가고디 삼바고서 데키네 카 시나서 니아조 스카둘레 삼바고아키 아우저는 노테네 아조고지다에 다 뚜라 카라카곤디에 은나 government office 간에 아시에 투리스코아 삼바니게레즈네 다데 하즈에 $5,000 이지칸디세라에 네 삼바고서 데키에다 So, if they can't do that, if they're just here, the $2,000, $1,000, $1,000, $1,000, $5,000, government office, gets and Kadile kogere kiaze tene son kyujingo tse tene Najaate kajondi sambaku kete kene Echo heiru gotse member iliana ite kogere tene Ilege tene duen nahe tsaite kogere tie Ata eji $5,000 eji thet laoze Ki betazo dehtile laore Ta sinse sambat a atie Echo da to residential school ko samba ko akini o jimeta tene santi tene ko asina dikati ne providence karondi kuji go se kide on tadi karondi asiko na di asiri jaki tsandi samba gine de ne setso gende de ne ko na de setso ke tsagiti
1: ko ta de business ne tsena ta sidam dise sali ndai ga tsitsedi
2: Georgina Fiben, down the 9 gig, how many things will I get on a hegoin day?